어다 도저히 나는 사물로 하긴 되게 다 콘도 대세자야기 님부르디 나는 사물로 남아산집에 쉐바치기 나 남아산집에 쉐는야 지금 소소 가소로 이지 여배지 두세 인발에 애니 최지 님부디 사마상고 쉐와래 따디 사마에 삼는 짱 애니 미 상고지 쉐와래 미 여름 시기와 말에 나는 지금 편해야 온다 사바리 시기 미 냠타고 미 쪼고 드스 테레야 러시아에 빼 개심으래 애니 드네 대 편해 상조 패시 계속 가시야 가시야 대 여사래 다 계속 드네 파 여기다 Donabe Sosu Soleta, Ramabe Solchita, Nizuola, Tadabre, Yeneta, Tutada, Rashi, Rosunju Shibju, Manazo, Dumeti Wale, Tame Ribu Dimche, Danchi, Simple Penyaro, Mashala Chesha, Tame Ribu Dim, Debe Lazilia, Ta, Gotambe Taroya, Ribe Sayuari, Kanda, Karsena Masin, Dodini, Tadamu Nizulia, Maranzo Chogri, Sonomia, Payu Yedeva Jigda, Adan Tashog, Sonom Yamju Yedeva, the Savory. 사드데이바인데 마음별로 가셔 뒤지나 나도 상황으로 다시 그 중요한 뒤지리 사진대 인도 상황으로 그게 단지 학섬 닝장 그 탄에 아니 바 슈범에베 닝도기 바 상황으로 섭소체 죄송아 가능 안 하죠 배미 마시 돼야지 그 루지 여대베 미지레라 다 다다 네 나도 들을 뒤 나려야 배미 마시 배바시 돼야지 그 뼈가도 마수네 전부니 뒤가 나서 땜버래 난 전부니 민 지단의 샤바인 로 소르네바 사물로 페바스 레드 가부샤 사르 지다 지기 페바스 레드 지기 데야 페 찬조 페스르 실려 지기도 와 땡마 중원에 자네기 에다 지기 중고부 자니 녀바이 마레 지다 챤니 미 밀리아 가소레 페게 로소 지다가 타네 근데 그 통주 쇠바이 마레 나안졸이야 정신이 지기 정신이 여대바 다티 점블링 뉴설이야 땡이 용데 에니 로 소르네베 콘다 미 샤이무야레 让人他也能看到你这个吧在这里也没有这样的人家也能看到你这个吧在这里也没有这样的人家也能看到你这个吧在这里也没有这样的人家也能看到你这个吧在这里也没有这样的人家也能看到你这个吧在这里也没有这样的人家也能看到你这个吧在这里也没有这样的人家也能看到你这个吧在这里也没有这样的人家也能看到你这个吧在这里也没有这样的人家也能看到你这个吧在这里也没有这样的人家也能看到你这个吧在这里也没有这样的人家也能看到你这个吧在这里也没有这样的人家也能看到你这个吧在这里也没有这样的人家也能看到你这个吧在这里也没有这样的人家也能看到你这个吧在这里也没有这样的人家也能看到你这个吧在这里也没有这样的人家也能看到你这个吧在这里也没有这样的人家也能看到你这个吧在这里也没有这样的人家也能看到你这个吧在这里也没有这样的人家也能看到你这个吧在这里也没有这样的人家也
나도 쳐들이 중에 찍고 인발에 그나저 나네 지금 배배 타려 심부르스나 들게서 지금 쳐들이 중 타려 도나 사버를 실례시 연대 받으시다 야오래 엔 투시 쓰기 언제 내가 저 나도 저보 나도 배워간다 가지수 샤샤네 냐만에 다 하나 샤야 되게 나도 사물로 대단지 두구 념도 냥발에 난 다자 나도 댐배 타 세류산에 이네 나도 사물로 남은 신세니 대단 지 뭐냐 하우스세니 김상식 믿는 신체는 딱 돼야지 마음을 따라 욕을 대기라 그래서 가지 두고 가셔야 되기도 터버려 거기서 러비 무시 다니한테 거기서 한테 거심을 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지 망하러 지 그게 떠나야지 개개지 그게 요하래 거기서 내도 성공하지 어다 간다 얘기는 가면서 일단 지 쉬어야 타네 소소소 출루면 다 차대 요하래 마도 쟤 미리 찍어야 되나 나 간다 금시 지고 차야 되게 요하래 차도 안다 회사 가시 뽀 가시 미던 되고 가시 도로도 하세요 뿌르 세세 지금 맨날 도 하세요 요하래 마도 미 좀지 계셔야 돼 뺄 회사 팀워 그렇게 계셔야 되고 그죠 지 인데 사람들 지 쉬어야 돼 그래 쉬어야 돼 이도 나한테 뒤 거시는 내가 가시 거시면 돼요 그래서 점수도 안 살아요 그래 그래서 계셔야 돼 미 좀지 두고 계시는 년대로 어제 뒤 회사 뽀라지 계시기 위해서 그렇지 没得就开始哦是不是这些项目东西可能这都是带的呀的

Endi hani rübal bet kora çavaya gece. Şu ki gece an diye bet kora se kan se vayın pa juce an diye bet kora kambu çayın kore an diye çıktın zo yanla ki çıktın zo saman karşı kore sen pa damce pa çabana şişini şu yanla ki çıktın zo ne kök kök çay ya tan ye do da din de pasu tam che ani serso din ya pe chim bo ani pasu ku jo ja ba ne le ga khare che ba ne a chi ni ma jo wa dan ke se che wa ye ne ani be su bu khare so so wa pe ko da serso tu chim bo den de tang ye ki so wa den de ge wo re da ga na shi ke le ga 아니야 나와라 아니 자신부터 토인데 아니 자디 뱃코라 마수에 나와 주지 아니 수수 샘나는 가르친 거 버리세나 텐더에 네바델 가르친 거 버리세나 뱃코라 양님아 유기도 삼 초하다 텐데시 용고래 아니 我的心都是中国的他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我的呢
시월에 쓰는 안 류기 류